0: 사람들은 모두 소스로 찾지.
1: Rest in peace. 밤이 오니까 눈이 마주치며 하는 공감. 뒤통수에는 third eye. 최후의 발로는 부질없는 공상. 좌우로 돌아가는 동공 난 못 본 척. 남긴 적 없는 족족 걸어왔어. 물에 술을 섞어 난 말해 더더더. 기꺼이 속아주는 듯이 잡고 내려 shut up.